0: 어, 뭐야? 티가 다 물어 갖고. 아.
1: 어, 나는 매매스 보기. 개바가 바와라 사고 스트레스 보기. 선생님 뭔가 관을 뭔가 가래 뭔가 물랑 내고 보기. 관에 나 좀 솔직히 담담하게나. 가딜리 거의 반달한데 이렇게 사볼까?
0: 오, 말로. 막 말고 가나.
2: 가봤어, 가봤어. 남바에. 가봐, 가봐.
3: 미타 헤르고리 뭔가 뭐 리타니 뭐 하나? 수고, 나 오늘 뭐 그런 옷 나오? 아니 뭐 이다 디스 32, 뭐 뭐라 나가 52.
1: 구역에 가면 가 스토리야. 나나 사 그나 가기, 과 나나 가기. 비디비라 나가 봤다.
3: 야, 뭔가 아, 그나 가니, 월라 나가니, 나 뭔가 일라인. 안붙.
1: 만에 만수 먹소 소 가론 아코이 몽기 아코이 눈이 몽 도타라네 어머 만족가 그 아코이 몽 도타니 몽
3: 이상말이 도탄들이래 그 몽 거기 뭐 도타니 그 뭐 이씨
1: 고약해 까마가 스토리야 나코 고약해 까마가 스토리야 나코 바노 아 모라카 가나가 오사 주가 카힌 로깃 아 까발로 배 주고 니 뭐나 스타일이 뭐 니 뭐 말로 아
3: 나는 뿌링 스타일 니 뭐 이 모르다 이씨 파생일란 시그레타 니 뭐 파사키탄
1: 파사키탄
3: 오
1: 뭐니 주고 소
3: 가이 Hmm? Kotok-kotok nak pukul ni mo. Sayang kayo, marigwa na ko ni mo.
1: Mula mo timanaan ni mo.
3: Agay.
1: Samtang buhay pa ko. Pili ka pwede magbulag sa kuwa.
3: Mang.
1: Kung kinesisyon ka magbulag sa kuwa, timanay hunaw-hunas pagkadagan. Basig. Dili na ka makakita sa nindot kaya kalibutan.
3: Mang. Ana.
1: Problema karon mga maring. Sao ba ako niya kung asawa nga siya ana nga, pero hindi mang tasa nga. Di man yun ko kalihok ka niya, wala mo ito gibuhat niya. Tanan na lang mga kuwala ko, di siya gusto ko nga andiro na ko siya, wala ko siya gi-under. Pati ito ako mga isuon, ako nga tatay na ko, malamay niya. Butan man tani siya kayo, pero namag siya iyang channel. Tapos ko ni Jovio, sa man ako ni Biyana na magkana ko ni, pero I love you so much, makikuha din niya. Oy, pero malagi, sigibig ka away. Maluhoy mo, tambagi ko. Di nila lang kutob. Marlo.